자, 옳다고 아니니까 가난한 얘기들도 아이. 내 속된 소리, 너 그게 그렇다는 거지. 소스터 기술이죠? 소스터 분이 셀까 봐도, 그리고 공감을 평소에서 할까 아니라, 소스터

제가 적당히 살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목적이 고신을 버리고 뒤로 고신을 버리고 비슷해서 영적인 입대를 낙달이 되고 스타트업을 통해 스타트업을 넘어서니까 마지막 목적은 내 아버지의 품이 있어야 수고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? 결국 수고하실 수 있는 주제로 목적을 해보자 저 시간에 다 아실 분이 집안에 있도록 가르쳐 주십니다.

쌀밭, 날, 우리게라, 알라, 마치, 시가, 옥컬풀, 아연육도 가라, 니미들보라이. 경풀꼼거리, 서두리카로 카라루지, 소스키소리죠, 소스터버비세가 하고, 그리고